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 My name is Bad Deep Dark Fantasies It's a fucking deep Yeah